하여니 목구모 자부바 하공마 하주더 가바하 디공마 딜러더 루바하 던파이시 다기라 따라오데 비시바 가랑방 드라이 라이카보 디콩마 디투더 루바하 비시바 호칼리 마이라이 라이카보 던파이시 다기라 따라오데 가랑방 드라이 라이나이카 Don Pai Si Don Gira Da De Lao Ho Kali Mai Rai Hi Lai Nai Ka Don Pai Si Don Gidi Na Sang De Javi Ni Raja Di Bang Ning Pela Sa Varinya Lai Nai Ka Tadi la ho kali mai rain ba Mai sin sa po ring ya lai nai ka Jing ja lai ha gong ma kaya ba

하공마하주바주야바나이쿠바사가바기플레두진자라이디콩마리야바디콩마디투바투야바나이클라이바리마이사저로두하공마하주도가카리디가랑장사이낭냐진이바미사이사투라우데미사이사투방바방야바하시미도지니삼장보미사이사산지니삼자야바라방란도지타장보다리니타지니타티야마이타이디기딩히파이보카가라디바페니파이보카디니니사이라니파람데타카도다디노타카도다라오디미야사포리야마이타이라이기딩히파이카니아심도카이카라이탕라나다라오디미야사포리야투루보빌카라이탕라나돈파이시돈기디나장데마사인지야수구기티디대각라이반다이닝하공마돈파이시돈기디나장데마사인지야수구기티디나디롱반다이닝디콩마던파이시던기라다라올라이하공마카페라이탕가데디콩마루페라이탕가데데르가공여공